0: 착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.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.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.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.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.
1: 101.3 FM, Pro 2 RRI Gunung Cipali, teman terbaik kamu.